0: 그치.
1: 어, 저 나라 이게 전화야.
0: 110-118 on the scene. 1459.
2: 85, miss 8.
3: Go ahead, 85.
2: Right, Shell Creek Source, number 4.
3: 1458.